생각도 들어옵니다. 그래 시리. 아니 졸라 먹고 이제 베르젤시 신지카 그 둠클하고 이 돈제라 콜라지 킬라타르 미드 우지디 오저라 조바 딜리 바레 싱가포르 아우세메 콤바 킬람베르타 유구체도 바르컴데디 에게 바브게 그트나 장 바브게 그트나 장 구둔도라 조 그레졸 네게 디스케네네 아타글루드 고메게레 라트 아레 둔두 라조체 둔두 싱가포르 노 신제 누지제 라 요룸 반제 파콜라 마레제 라이 보안제 그 오이토 신디카 라이 Deji karsi sengi toje syndikalizi ni limbo oje na wadi daneji lutu lutu di lato. Tamdige Pierre, Chedwey Jonas, Pina Gwari, Barka Joel, Loba Ezai, Isa Emmanuel, Elkusing Duade, Kumakoyi Jonas, Gedna Yves, Adege Kasire, Dimanche, Clarisse Denlay, dans ce mécon, Vanje Nujijege Darbe, Oedologue Delbien, dans ce mécon, Bakilamber, Karsi, Tariogu, Tiedon, Gaudé, Baudé, Enge Babge, Gedna, Jean, Babge, Gedna, Jean, Goudon, Dorojo, Gredio, Lenga, Diskene, Mabedigan, Jamanan, Benedit, Adres, Inge, Nujije, Lay, Singe, Delbien, Singe, Ige, Gedna, Rosin, Si, Adres, Imum, Dijegu, Kemisere, Singe, Diopakulama, Dijegu, Onamade, Alafi, Basil, Cisar, Pasteur, Bas, Salomon, Si, Baili, Dengji Clemassi Kudalwa, Pasteur Kere Gumi, Damaris, Evaris Sidoba, Abakar, Damaris, Sibongor, Kalkal Essena, Si Paris, Oidologu, France. Tula Situ Karenda Tokilinjugu de Jakartekam, Dadumbor, École Bon Samaritain de Kula Soda Corningle, Kauduki, Torando, Dakundo, Kaube, Kudin Dokolami, Oidologu, Delbien, Karala Tangil, Jugu de Juruade de Majin. Jenny Jile, Jil Sangar, Roskum, Tamira, Michel, Paningar, Gale, Rajitan, Van Jenny Jega, Jego, Jinga, Jinga, Martin, Batin, Jenny Jile, Sodom, General Bayana, Gosingar, Jenny Jing Jamena, Dosome, Combat, Lambert Garci, Saint Jamena, Sarso, Ongo, Danamaji, Moyo, Mutugo, Maro, Babo, Boyanga, Kabo, Nduba, Duba Jean, Nangige, Shibangyo de Lugersia. Tani Tonansi Paris et de Logo France Tariogu Tchedo Colonel Rajitan Ndila Sengar Jean-Baptiste Rajitan Ndila Sengar Jean-Baptiste Godon de Rodio Gressol Negatis Kenene Hôpital de Bon Samaritain de Karala Tandil Jogodo du Roi de Magie Karenda Toine de Rodeki Quartier Chagouade Borbar Grand Sidoudou Radio Tchad Yato Udumberdi Goutonou de Carto Tongane de Drom d'Agré Sinekar.